0: 나시망니 닥나나그니랑 알투베야 가사바이야노낭 니그문 세라케네롱 어망자 와랑코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쇠카트고 아로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나노데 앙나우야트고
1: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폴라치 타리코 니 줄라코 룩스코 타리코 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고바 바코 아바칭아팅아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치나리 양겐
2: 노칸치나
1: 오웨 노칸치나 니 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케트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시나 오겐 아로코 사코라 시마우라 키치나 돈 바겐 나 메나 투아바
2: 아로 비조 미송류 레바 나 시마 마무 레카고 보고 나 남자와
3: 아가 놓고 동자우세
1: 오 자진나 남자와 동자와 비엘로랑한 이노메이션 폼 코나 이즈 바츠론 돈 나겐 바 아로 코마 나 쿠자나 드 펜데 코마 상가 탐나 쿤 쿠 레바 쿠데 헤겐 아론 아마이바 시 아니랑 동겐 치모 오데 코마 나 콜카 아이 골 파트너 마 나겐
3: 오 이야라 나 메날 추비야데 인디바 아가라 야코 바노니코 탈레라 겐
1: 인디바 카나 만급파 보터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보 지로나 카토 바 helpline app ko download kabo ba voters eci.gov.in website on na pangi nibo aru unboxa www.ceomeghalaya.nic.in website on na pangi nina man gen
3: nakni khurang nakni puna nibo nakni doga cholon uko gamatna be yakob wiat kepa chief electoral officer meghalaya
4: da osat kun ma film ni git ko knang naman gin one clinton kere ni rangapa git git nga o mama kimaka bo wen ke ni rangapa git

0: 나시망니 낙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낙니금은세 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 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낭오데 앙나우야포
1: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콜라치 타리코니 줄라이코 룩스코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칭아테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티오나리 양겐
2: 노칸티오나
1: 오이 노칸티오나 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케트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나 오겐 아로 쿵사코 나시망 라키치나 돈바겐 남멘 알투아바
2: 아로 위조 위성률 리바우 나시망 마무 리카고보 나낭저와
3: 앙아 놓고 동자우세
1: 오 자증나 낭저와바 동자와 비엘로랑한 이노메이션 폼코 낭이도 바출론도 나아겐바 아로 호만낭 그자나 듣배대 워만 상가탐나 큰코 리바 푸대하겐 아론 아마이바시 아니랑 동겐치모 오데 워만나 콜카 아이골 팟나바 만나겐
3: 오 이아라 남멘 알추비아데 인디바 앙아라 이아코 바누니코 탈레라겐
1: 인디바 카나 만급바 보터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보아지로나 카아토 바 보터 헬플라인 앱코 다운로드 카보 바 보터스 eci.gov.in 웹사이트 오나나 পাঙ্গিনিবো আর উনবক্সাও www.ceomeghalaya.nic.in ওয়েবসাইট ওনা বানা পাঙ্গিনি নামান গেন
3: নাকনি কুরাং নাকনি পুনানিবো নাকনি দোগা চলন উকো গমাতনাবে ইয়াকো উইয়াতপা চিফ ইলেকটোরাল অফিসার মেঘালয়া